0: 소속도물이요. 산도 사탄대요. 타바사 하다로 응요 다대요. 너무 토사던요. 다 아산나 스빌리존이 하탄요. 다도도 다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Ciao, sono Radio Handball Italia. Un buon ascolto agli amici del Brasile, Canada, Ecuador e del Salvador. Buona pallamano a tutti voi.
2: Radio Handball Italia. Pallamano per passione.